인정대 삼동사 예 이당 바셔 저어도 추정 안 하에 테라임죠. 노거날레 갈 미시에 수교기 100% sure 그런 노원이나 거위메. 신데 갈 강보쌤가 노거도 수주 되리 놈에 그래. 어째 처음에다 봐 상은 못 하는 이름다. 처음에다 봐 내가 어째 쌤가 어르신시디 온 살나 그래. 이직 직다 무슨 이름이던다 이나 미인의 뒤슈디 내가 이네 넘버 답어티 야 이미 처음에다 봐 상은 못 하는 이메. 또 처음에다 봐 내가 어째 상로 통조 탑시 티도 없네. 가든티로냐나 이나 점블랭가 떠나다 키스메 오래 아마 개복톤 마숑에 오래 숑복나다 세컨티 세컨티 이나 키스다 키스이메 세컨티 제기비 임녀도 이직 숙제 세컨다 숙복톨 플랑티라 마금쇼 숙복톨 다 이나 시주 제 어머노인 우타니 슈니 슈니 슈 you're going closer to your death 오래 다 이나 시종어도 제 오줌대가 노인도 스텝 야에 거두면 가당가당가다 다 Our birthday celebration Yadum Yeda, Tumrichi Omosho, Chilang Omosho, Kali Omosho, your birthday celebration Yadum Shinde, to Yunda Shijuga, Tanya, Yanya, de Domera. What Samoton was some yell? Go in the Gambus Samoton Magamunda. Medidum, Gandaganum Shinde, Samotonjo, go in the Mere. Samoton in a plague, Brebrega, Namduga gave her Chu Medabahanaman on this Namduga turbulence Katara on Borore. 지초메다 바타니 시메나선 니에드메지 박티 오레 아마난 게불 남도가 게불 니에타스 도치 오도나 시에 다초치 단주르데 신도 니에버카 니에타 오든 밀루치 신도 니에버카 니나 탑조 고이 미쇼니 다다 이나세 타보 놈 탑 탑조 게런데 노아니나 게와 쳔마시 오 탑조 고이 미쇼니 오든데 타보 뒤제 시야고스로니나 게비 든줍 토버 주발라 카데데라 파마 마드르나 치대 양바 조바칼라 유르스니나 기비 던접 토버 조발라 우든 멜루티가 미강 부스 던다 줍대죠 미강 부스 라로 야대죠 우든 멜루 넘버 다바데 이나스 타보 노임부 이제 멜루 타보지 이나스 인장데 모조부이나 이제다 세쇼부지 거위임 쇼냐 우든데 가나데 로주가 시수이나 이르바스 이케노도야 산지 좀낸데 점블링가 고담보다오레 점블링가 나다 페비어 최 나다 제가지 송얼로냐나 Varanasi Sarnat, Kambusikino, Mura, Chungur Dambo, Chungur Dujinia, Tubutsishiga, Chungur Dujin Sunzi Yadome. The Chung Kor never signa anime, Chuki Kolo, Dharma Chakra, Nedomere. The Pujitka Chunia was a Sanskrit Sik Dharma, Yamayana Dharam, Ichik Paliga Dhamma Nedomere. The Dharma Yane Dharam Nyagochi, Sanskrit Siksha Dunda Sinolo Yena, Dharma Dharam Nyagochi, Rangang Woodsimbanina. See in our chalati neta, see in a binang binang tor shi megawaya, torsul, munumushoya, binang noche, binang ransi, branga power si, songosu chisha, taram yedumta. Penanya irbasha, pedishusuina, would table che, chuti, chitang samasongina, kambu chuga gedumta. Mo chatome plate che table such as sugosuji, table ne plate binisha tevatinamore. Plate che table such as sodum shende, plate che. Pinam plate ya utsaja cup ne plate ne sui kailo. Tisha cup near the me, tisha plate near the menina. Plate pinam binam plate shonju, pinam binam kichudinumda. Our English characteristic near the mere pinam binasha utsha, the ramang yedumda. That wouldn't a plate go in, mix go in, plate chepesha cup shongi, cup chip, plate shongi in, ne inasha plate rodo in a plate rod magan shongi mere. Ichisha na chunya was utendisha combustion. That step. Tigaya, an old Gambusha Nimeta, Tatanga, Yamania, you, Kiva, Tigwanya, which is Chuinya, which is Darmania, which is Kaya Javan no Lonina, Semga onumda. Semje, Kiavati, Dudi Yai Samboina, Sem Binasha Power Nomni. Semje, Tugja de Yahoo Samboina, Sem Binasha Power Tinomni. Tugja de Yaju Imber, Dudi Yaju Imber, see in a Binan Binansi Power Yai, Yuchishanga, Darmania, Utende, Combustion Agreedumber. Sanskrit binansik je dharmanya wo je kinme ore ta lozawa na se bui ga translation ya bur chö ne da translate leo sinya na ut gambo bris ona yor yor de gori me ore explanation wo de shoy me chö ne ta chö ya wo je grammar ka de su ina chö ne wo sik je ona chö ne na gyo tong gyo pe na ok la ga marang wo de dang ra kar jen shang me ore la chö ba shang tor ma shang kar jen shang bur na da te mar dok to tin me Marto de Sha, Sinanga, Lassi, Chick, Mendo Chu. It's Sisi Chujunime. Not in a Marto Doti Imshin Ut, Pinan Rubji Badalia, Pinan Ipchi, Sui Sui Gabur, Nar Utcha, Legamodo, Kijon,